0: 노래 체리야. 집에인 소리는 바른 루루.
1: Produa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